아수라 야원 드라비야 나사스 요나 손티아스 와이네 비아라테 사우냐미 오티아스 와이니 아니 야다이뇨 오나베 미바와니 미사이야 미

0: 분명히 아버님 분명히 진짜 어쩌면 분명히 진짜 에이 바바 아야 너 아빠 담아 먹을 위해 예수를
1: 오메 선이 지내지 마 아빠 담아
0: 너 허협산

0: 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절다니나 겉어 뭐 패체맹이나 패무카세 원이 아니네 뭐이네 자원기강원와 아타고미라시오 우파다사우지
1: 크라 24.0 위시티 데카피타 메네 후바나

0: 시와 걸렸소. 마우디에르소. 나는 이어붙겠소.
1: Cloud24.com. We speak the capital. 네네. 오바나.
2: Hey, Efia, vamos a sankwa mesa. Hey, yehu menyo, misumi diasa. Adomfie.com.